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곁에 계시니 나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방해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오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방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9시 8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리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닉네임 뿐지님, 어머 통했나 봐. 저도 하나님의 세계 딱 신청하려고 사연을 적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부부전도회와 청년부 주관으로 지난 토요일에 인천 원적산공원으로 전교인 야유회에 다녀왔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고 공원이 엄청 넓어서 좋았어요. 날씨까지 진짜 환상적이었고 여러 프로그램과 점심, 간식, 선물까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정말 몸만 편하게 가서 제대로 힐링하고 왔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너무 더워지기 전에 잘 다녀오셨네요. 유해피봄님은 어제 주일에는 300명 정도 교인들의 점심 식사 후 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 봉사했습니다. 오후에는 인강 기말고사까지 보고 나니 집에 와선 정작 우리 집 설거지는 못한 채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샬롬 CCM 일부 들으며 설거지하는데 훈디의 그 짜장면 에피소드에 또 웃음이 절로 나서 사연도 띄웁니다. 저희 가족은요 매년 8월 초가 되면 친정엄마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꼭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짜장면이 일찍 도착하면 자, 짜장면 불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함께 웃기도 하고요. 코로나19 때에는 줌으로 추도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유씨 가문이 모두 주님 품 안에서 만나 천국 잔치

날씨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천국은 마치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네요. 아, 친정어머님 그 추도 예배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배달 음식 짜장면을 거기 꼭 탕수육까지 예, 시켜서 드시는 아, 요런 또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좋죠. 좋죠. 옛날엔 진짜 짜장면이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뭐 생일, 뭐 운동회, 졸업식, 뭐 요럴 때만 먹을 수 있었던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또 추억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가족끼리 함께 짜장면에 얽힌 추억들. 우리 유해피봄님의 신청곡. 노아가 부르는 천국은 마치 그리고 다윗의 노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마르지 않는 샘,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도여 다 함께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곡은 우리 박영주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노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노아의 천국은 마치 우리 유해피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은빛 신사님께서 부산은 비가 보슬보슬 내려오네요. 저 건강검진하고 11시에 결과 기다리며 방송 듣습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우리 조이님은 오프닝 멘트를 들으며 걱정을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8월에 군입대를 앞둔 우리 큰아이에 대한 걱정은 자꾸 스멀스멀 올라오네요. 뭐 요즘 군대는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잖아요. 그리고 39사단 신병대대로 가는데 멀어도 너무 멀더라고요. 주님께 맡겨드린다 하면서도 이런저런 걱정이 드는 게 참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저도 아들도 주님 주시는 평안 붙잡고 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도 샬롬이라고 남기셨는데 39사단이면은 어디일까요? 39사단이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가족에 대한 애틋함도 또 느낄 수가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은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준비했고요. 러브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이웃교회 목사님의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을 아빠에게 들려줬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들 중에서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해야 한다면 누구부터 포기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명의 동생 대신 자신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했답니다. 참 기특한 마음을 가진 아이입니다. 두 번째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내가 포기해도 잘 살아가실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은 얄미운 남동생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이좋은 여동생과 무뚝뚝한 아빠가 남았습니다. 이쯤 듣다 보니 아빠의 마음도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과연 딸아이는 누구를 포기하고 누구를 마지막까지 남겼을까요? 딸은 사이좋은 여동생을 먼저 포기하고 아빠를 마지막까지 남겼습니다. 이유가 걸작입니다. 아빠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들은 아빠 목사님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린 딸이 모든 가족을 포기하고도 끝까지 아빠를 남긴 이유가 복음 전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손재석, 주님 나를 택하사 들었고요. 앞서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가 함께 들었습니다. 257장이죠. 이곳까지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홍융희 목사님의 칼럼이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 아, 딸이 마지막 까지 남긴 아빠를 남긴 이유는 아빠가 목사님인데 복음 전파를 위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 참. 근데 선생님도 참 너무 심하시다. 예, 이거 너무 난감한 질문이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씩 포기한. 아, 이거 너무 너무 잔인해. 예, 이런 질문은 동심 파괴입니다, 진짜. 예. 아무튼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샬롬 생각 함께 했고요. 9시 46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닉네임 푸른 동사님께서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저녁에 생파 축하하러 갑니다. 벌써부터 막 설레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 우리 남편님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운동사님 그리고 우리 딸기 바구니님은 결혼 30주년 맞이하는 날 그때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서 8년밖에 함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가 7월에 결혼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모로 특별한 날이시겠어요. 지금은 남편분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며 응원하는 마음 기도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 뜻깊은 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푸른 하늘에 축하해요.

0: 푸른 하늘에 축하해요. 오늘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자, 월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오늘 마지막 곡은 디사이플스 주 이름 찬양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1: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거치는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에라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조수아 씨 음성으로 첫 곡 전해드렸어요. 함께 나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네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두 시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다료흙 더덕 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시련 속에 라는 제목 찬양 함께 하셨고요. 소울메이트의 우리의 멸류관 전해드렸습니다. 하고 주말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셨네요. 짱가님께서 반갑지 않은 목감기, 기침감기 와서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약 처방 받고 그래서 주일 교회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몸 잘 추스러서 이번 주 예배 성가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 더 심한 분도 계셨어요. 어째요? 노을가을님 금요일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리 발목을 다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다고 입원해 있다고 빨리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곡 써주셨는데 조심조심 하셔서 회복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통방통님께서 비가 살포시 내린 광양의 골목길을 우산 쓰고 출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왠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서울 하늘은 아직까지는 조금 맑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소나기 아마 오늘 이렇게 해가 쨍 나다가도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양은 지금 비가 살포시 내렸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아프신 분들도 잘 회복되시기를 응원해드리는 마음 전해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축복송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들께 간절히

이번 한 주간은 더 특별한 일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6월 15일부터 조이포유를 비롯해서 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또 동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곡,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의 오늘 나는,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사랑스럽게 편곡된 이 피아노 연주 소리도 너무 좋고요. 땡스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침에 나는 비록 약하나. 노래하는 순례자의 오늘 나는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모두 신청곡으로 꼬꼬무 해봤습니다. 신형균님께서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왠지 오늘 특별한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는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서 덕분에 또 저의 마음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한웅재 찬양 함께 하시고요. 또 7493님께서 어우 주말이 평안치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군요. 저도 주말 내내 심한 몸살 감기로 침대 밖으로 나오기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오늘 기운 내서 씻고 축복송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모두들 지금의 시련에서 승리하시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딱 그랬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곡으로 오늘 함께 할게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워십클라우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도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어제 주일 찬양 경연대회에서 11개 팀 중에 우리 팀 8조가 인기상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워십 클라우드 주 예수 내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렸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웅제 고마운 사람들도 전해드렸습니다. 한가족님께서 축복송에 출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이런 인사 나눠주셔서 한가족 우린 주 안의 한가족 이라고 부르는 찬양이죠. Y팀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 전해드리고 또 우리 때문에 기타 연주도 함께 보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T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히스가든 면류관 받을 때까지 신형원 견딜만한 아픔을 주시느니 두 곡 전해드리며 2부 시작했습니다. 김명수님께서 찬양 연습하러 예배당 걸어가며 감사히 함께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남겨주셨어요. 좋은 시장로님, 기나긴 시간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하는 내 동생 김명미 집사를 조금씩 조금씩 회복의 구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번 함께 기도해 주신 은영님과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한 내 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신청하신 곡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마하나임님께서 날이 흐려서 그런지 밝은 찬양 생각나네요. 이삭의 축복. 또 5317님께서는 여러 크로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새잎 크로바, 네잎 크로바, 다섯잎, 여섯잎. 와, 다섯잎은 재물, 또 여섯잎은 명예를 뜻한대요. 네잎은 행운. 자, 새잎 크로바는 행복을 뜻한다고 하죠. 자, 찬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영미, 너는 혼자가 아니야. 최인혁, 김지혜, 투게더. 희주일, 이명로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한이의 행복까지 함께 해보시죠.

하니의 찬양 행복.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주어진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His will,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최인혁, 김지의 Together, 또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전해드렸는데 파크릭스님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울컥해졌어요 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유독 하지감자 삶으면 그 전분 때문에 굉장히 포슬포슬하게 삶아지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소금을 찍어 먹기도 하고 설탕 설탕파와 소금파가 가끔 싸우기도 한다고. 예전에 부부싸움 원인 중에 하나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지 설탕에 찍어 먹는지 이러고 싸웠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걸로 싸울까요? 그렇죠. 맛있으면 되지. 주영님께서는 서울 영동교회 청년이부 가족 모임이 새롭게 개편되셨다고, 또 마지막 가족 모임이 청년이부 졸업하기 전이라 그런 모임을 가지셨다고,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곡으로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신혜숙님께서 친구분 어머님께서 건강하셨는데 정정하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소천하셔서 가족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심란했습니다. 그곳에서 편히 안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이스턴 게이트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페나의 오 아도나이도 준비하고 있고요.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서 해외 CCM으로 수산나 페나 오 아도나이 캔디 크리스마스의 이스턴 게이트 전해드렸습니다. 안젤라님께서 작은 딸과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시에 수술과 또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출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숙희님께서 걸어가면서 축복송 듣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같이 박자 맞춰 드리려고 이 곡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선곡 너무너무 좋았어요. 창수님 고맙습니다. 외국에서도 오늘 손 흔들어 주신 황태규 아빠님 그리고 하하호호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샬롬샬롬님께서 써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머린 맥거번의 찬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기 자식의 삶이라 해도 마찬가지다. 살아온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0: 미국의 정치가 엘리너 루스벨트의 말입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이 찬송은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보스턴 대학 철학과 말랏 교수가 가사를 쓴 곡입니다. 보스턴 대학 신학부 학생 시절 말랏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강의하는 신약 신학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강의를 들은 후 말랏은 주님의 요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럴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랏 교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로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를 써내려갔고 이 찬송은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말이죠. 외롭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AI 챗봇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AI는 24시간 곁에 있죠. 또 내 이야기 끊지도 않죠. 이런저런 잔소리나 핀잔도 안 줍니다. 언제나 내 편처럼 그럴듯한 위로를 건네주기도 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함께 울어줄 눈물은 없고요. 무너진 어깨를 다독여줄 따뜻한 손도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건 정교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 아닐까요? 오늘 누군가가 문득 생각난다면 말 한마디 건네주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다시 일으키고 또 살리는 생명의 손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자고요.

손잡고 함께 가세요.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 함께 손잡고 출발합시다. 같이 손잡고 출발합시다. 네, 여행지기님은 지금 집 가는 버스 지나가서 아유 뛰었는데 못 타셨나 봐요. 아이고, 그럴 때 좀 아쉽죠. 또 몇 시에 올지 몰라서. 그래도 요즘은요,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떠요. 이렇게 몇 시 도착, 뭐 두 정거장 뒤에 있다, 뭐 세 정거장 뒤에 있다. 그것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급하고 이게 빨리빨리 뭘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요, 빨리빨리 좋아요. 다만 예, 잘 만들어내려면 빨리빨리와 그 다음에 진득함이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섬세함이. 자, 빨리빨리와 예, 섬세함과 진득함이 함께하는, 네, 신앙도 그렇게 해야 예, 잘 자라죠. 어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드미나님, 이제 다리가 어떠셨는지 좀 나아지셨나요? 네. 자, 주혜리의 터치, 송승현의 주님의 손, 러빔과 박민지가 부릅니다. 박민지가 피처링 한 거죠. 가득할 거야.

네, 찬스리님, 어서 오십시오. 아드님 이제 군대 가실 텐데, 그죠? 참. 아무튼 여러분 군대에 간 사람들 많아요. 우리 김태현 작가님 아드님도 군대 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군대 가 있는데 다 건강하게서 또 다 돌아옵니다. 예. 물론 부모의 기도가 꼭 필요하겠죠. 어디로 가든. 예전 목소리로 돌아오신 듯 하네요. 카로암 대우님. 그래도 저는 아직도 약간 어색해요. 목을 더 아끼셔야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시면서 아유 감사해요. 네, 숨 쉬는 거는 너무 좋아져서 노래할 때도 호흡이 좀 더 길어졌어요. 그 부분은 아, 진짜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김명수님 집으로 가는 길 출첵합니다 하셨고 피리분 언니 남편분 늘 돌보시느라고 파김치는 맛이라도 있지 파김치된 몸은 쓸 곳도 맛도 없어요. 아이고 토닥토닥. 예, 정말 응원합니다. 예, 자기보다 두 배 큰 남편이 몸이 불편한 그걸 평생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진짜 두 배는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참 대단하세요. 자, 축복의 사람이에요. 인내. 예, 인내가 인내한다 인내가 아니라 있다고 하는 인내입니다. 네. 그리고 저와 오은이 불러요. 오은아는 약한 나그네요. 지선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에 이어서 장한종, 제이 패밀리였죠. 하늘기차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카톡 알리기도 꼭 좀 해주세요.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시면 되고 그걸 누르시면 바로 카톡으로 들어가서 개인이나 여러 명이 있는 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쑥 보내면 되고요. 또 그냥 그것만 보내면 잘 안 들어요. 제가 듣고 있는 방송입니다. 또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좀 좋고요. 그걸 캡처해서 샵 7997 모바일 문자로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주시면 완전 완전 좋죠. 네. 아가파 워십이에요. 웨이메이커 브라운 워십입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수치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곳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0: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저희 포유 식구들에게 방송을 들으면서 찬양 중에 주님 만나면서 믿음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겠다고 하셨고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적에게 쫓기고 원수에게 쫓기며 바위 밑에서 노래하던 다윗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은 힘들 때 울고 어두울 때 좌절하지만 우리 식구들, 조이포의 식구들은 힘들 때 노래할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두울 때 그 다음에 올 아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똑같은 어둠을 바라보며 세상이 울 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하늘 향해 두 손 들 수 있는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이 어느 날 감동할 수밖에 없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소울이었죠. 주님 주신 삶으로 2부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시작했습니다. 블루딱따구리님, 단장님 출첵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점심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제끼리님 운행하고 계시고, 혹진주님 속초에서 달려오셨어요. 속초 가니까 정말 관광객이 많고, 아니 그 진짜 꽤 유명한 아파트, 고층 아파트가 저 깜짝 놀란 거 있죠. 한국의 위상이 진짜 달라진 건 그냥 대도시만 가서 된 그러니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니 속초에 가도 외국인들이, 어느 도시를 가도 다 외국인들이 꽤 많이 보이고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그 관광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이게 BTS나 또 우리나라가 워낙 뛰어난 드라마, 영화, 수많은 것들 때문이잖아요. 참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달란트를 참 많이 주신 우리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가 돼버린 우리 민족들, 주님 앞에서 더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고,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이제 이 결과에 또 승복하고 그분들이 일 잘하도록 우린 또 기도하며, 또 죄송해요 이런 말, 딴지 거지 말고, 예? 이상한 가짜 뉴스 만들지 말고, 정말 그런 사람들, 예, 정말 고립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화 있을지어다. 예. 나라가 잘 될길 바라야지. 예. 이당 저당 내당 남의 당 뭐 이런 거 따질 때요, 나라가 잘 돼야죠. 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크리스천들이 어디가 잘 되고 어디가 안 돼야, 이거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나 또 흥분해. 예, 찬양 들읍시다. 하덕규 자유 헤리티즈 문을 열어. 뉴클리언스입니다. 그런 사랑.

네, 그런 사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카톡 알리기 좀, 예, 오늘 좀 해주세요. 열심히 또, 네, 누군가에게 믿음과 행복을, 예, 주지 않겠습니까? 그쵸? 로즈마리님은, 좀 어떠세요? 비염이 환절기 때마다 좀 있으신가 봐요, 또. 봄, 가을, 막 이런, 맞아, 봄, 가을에 꽤 많죠. 그, 알러지도 있잖아요. 알러지가 비염인데, 물론. 뭐 송화가루 날릴 때도 그렇고, 네. 수요일마다 현장전도 나가는데 거절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유, 더 진짜 쉽지 않은 때예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너무 세상이 볼때 엉망인 모습으로 광장에 나가서 외치는 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랬을까요? 남을 막 저주하고 막 이러는 거를 목사란 이름으로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나서지 않도록, 예,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승희 주리의 물가로 나오라, 듀엣이에요. 한번 더. 이현수 성훈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고, 한곡더 들을까요? 카우치 워십입니다. 네, 회중 찬양.

行こかって그대여아무걱정하지말아요우리함께노래합시다그대아픈기억들모두그대여그대가슴에깊이묻어버리고지나간것은지나간대로그런의미가있죠떠난이에게노래하세요후회없이사랑했노라말해요그대는너무힘든일이많았죠새로움을잃어버렸죠그대슬픈얘기들모두그대여그대탓으로훌훌털어버리고지나간것은지나간대로그런의미가있죠슬픈얘기들모두그대여그대탓으로훌훌털어버리고남의탓으로계속두고있으면진짜털수없을것같아요그죠내삶의그런시간들내탓으로돌리고정말내탓이오라고돌리면털어버릴수있다는이말이저는너무좋아요네우리믿음안에서사는삶이그런거아니겠습니까네그리고지나간모든시간들떠나간사람들을축복하고그시간들을소중히여기고감사로바꿀수있다면행복해지지않을까그래서오늘이곡어때는김필과곽진원이부릅니다걱정말아요그대준비했습니다여러분걱정하지마세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이어서 아이자이 식스원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김명선의 시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김진아님 예, 늘 열심히 달려하셔서 감사하고 장군님도 예, 참 열심히 사세요. 참 멋지게 사세요.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 라이브 워십에서 내 아버지 집 이 곡 여전히 여기서 한동대 교수니까 조준모 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게요. 저는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0: 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냥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부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다는 겁니다. 프랑스와 르로르의 꽃배시의 행복여행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

들어주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화가 마르크 샤갈의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해요. 샤갈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평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림이 완성되면 그걸 들고 나가서 나무 곁에 혹은 활짝 핀 꽃 옆에 가만히 놓아보는 거였습니다. 이때 그림이 주변 자연과

무화롭게 어우러지면 잘된 그림이고 어딘가 어색하게 겉돌면 다시 붓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믿음.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기준이란 생각이 들어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하루도 어딘가에 슬며시 놓아보면 어떨까. 오늘 내가 건넨 말 한마디,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마음을 우리 예수님 곁에 살포시 놓아보는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발자취와 다정하게 어우러지는 하루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근사한 날 아닐까 싶어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닮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어울림의 과정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가 작곡한 교회 음악 미사 디 글로리아 가운데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 데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는 라틴어 가사를 노래합니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0: 포치니의 미사 디 글로리아 가운데 글로리아 인 엑세시스 데오,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오직 예수, 김홍식이 지휘하는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예배 찬양에 이어 김도현의 목소리로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전해드렸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아로하님,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민민하하님, 하하호호님, 멋쟁이님, 황동현님, 열두광주리님, 스마일님, 심구님, 파리가제트님, 외론늑대님, 딸기님, 삼남매아빠님, 서귀포시기님, UFP봄님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제키리님은 이천 호국원에서 추도 예배 드리고 강릉 가며 방송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하종님은 밥줄이 펑크 나서요. 배부르게 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

시간이 4시인데 지금 배부르게 하러 가셨으면 오늘 저녁은 야식하기인데요. 평생 감사님이 조용히 듣기 하며 컨디션 조절 중이라고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신혜숙님은 둘째 주 화요일 화창하고 햇살이 눈부시네요. 아들 쉬는 날 만나서 점심 사줘서 먹고 치과 가서 치료비도 몇백 결제해줬어요. 와. 아들이 최고네요, 진짜. 아, 효자를 두셨습니다. 성경필사 전시관 지금도 개방하나요? 하셨는데 올해 말까지 상시 개방하니까요. 오셔서 보세요.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스웨덴 찬양 켈레켄스티드 사랑의 시간. 스웨덴 소프라노 헬렌 셰홀름과 두베뮬라 합창단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19세기 흑인 영가 저스터 클로저 워크 위디 나는 비록 약하나 린다 랜드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데이빗 데이비슨의 바이올린 연주까지 세곡 들어보시죠.

스웨덴 찬양 켈레켄스티드 사랑의 시간. 스웨덴 소프라노 헬렌 셰홀름 두베물라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나는 비록 약하나 린다 랜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주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데이빗 데이비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소울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통영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139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시편 139편을 가사로 만든 오베스의 시편 139편이었고요.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테너 정호윤의 목소리에 이어 주님만 사랑하리 전심으로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삼남매 아빠님, 서귀포 시기님, 보라미님, 유해피봄님, 안젤라님, 기쁜우리 사랑님, 영주땡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헬64님이 필사하며 찬양 듣는 이 시간이 은혜라면서 보내주셨어요. 눈으로는 성경을 또 보고 또 귀로는 찬양 듣고 얼마나 또 좋은 시간이에요. 김명수님이 오늘도 월요 찬양 연습 후 함께한다고 남겨주셨어요. 푸르미님이 전주찬 처음부터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출첵 처음으로 합니다. 일반 CCM이 아닌 오래된 클래식한 성가 찬양 들어서 더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귀한 찬양 감사해요. 계속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출첵 남겨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면서요. 영주땡님, 푸르미님, 푸른동사님, 라헬64님, 다윗처럼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코스모스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지선의 충만.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주변 자연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는 게 좋은 그림이란 생각을 가졌던 화가 샤갈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방송을 마무리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린 참 많은 시간 동안 나에게 어울리는 걸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머리 모양, 나를 돋보이게 하는 패션, 내 취향에 맞는 공간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잘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고 말이죠. 세상의 유행이나 기준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걸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남은 오후도 예수님 곁에 가만히 놓았을 때 참 평안하고 따뜻하게 어우러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진리 등대 아래 올포원 사상 최초로 네 분의 귀한 설교자를 모셨고 제 옆에 또 이런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외롭지 않네요. 올포원 설교 특집 무슨 일인가 하실 텐데 설교 특집입니다. 올포원의 가족이시자 또 올포원을 사랑하시는 김병삼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1: 네. 나는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 뭐 이런 거 아무 관심 없고요. 그걸 내가 여기 MC라는 거.
0: 네네.
1: 장기 아나운서하고 같이 MC한다는 네. 요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0: 네. 정말 좋네요.
1: 네. 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낸 거 뭐 누군가 뭐 빅픽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빅픽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교인들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설교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이게 좋은 설교인지 내가 들어도 되는 설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All for One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좋은 설교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세 분을 이렇게 좀 초청하게 됐는데 네. 세 분은 다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고 설교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좀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배우고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빅픽처를 그렸습니다.
0: 네.
2: 근데 오늘 사실 좀 아쉬운 거는 네 분을 모셨지만 김병삼 목사님 설교는 못 들어요.
0: 네. 아하.
2: 너무 아쉽고요.
1: 그런 거 아무 관심 없고 나는
3: MC입니다 지금 그래도. 네.
2: 목사님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우리가 설교에 어떻게 보면 진짜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이 시점에서 설교에 관한 어떤 설교를 들려주실지 우리 세 분 목사님의 설교가 궁금합니다.
0: 네.
4: 오늘은 설교가 뭔지 또 그 설교를 어떻게 객관화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지 설교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 특강, 설교학 특강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 와우. 네. 임덕인 목사님 오늘 처음이신데.
5: 네. 예, 저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강 형식으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특강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창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6: 네, 저는 그 신학대학에서 설교학을 가르쳤었고요. 현재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말씀에서 살짝 눈치채셨겠지만 이 모신 분들의 이력이 상당히 독특하고 남다릅니다. 역시 빅픽처 맞는 것 같은데요.
1: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네. 정말 이 세 분 그리고 또 김 목사님 제 옆에 모시기가 참 어려운 자리인데요. 설교 특집 첫 시간 설교의 홍수에 빠져있는 분들을 구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는 법 특강과 설교를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권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실까요?
7: 네.
4: 설교는 소명자가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영적 행위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했습니다. 어쩌면 설교는 채널과 같아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해주는 채널이지요. 또 어떤 면에서 설교는 창과 같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설교라는 말이 없습니다. 설교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는데 어떻게 설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리차드 메이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우리가 번역할 때 설교라는 말은 없지만 설교의 개념과 설교와 연결되는 단어가 헬라어만 해도 16개 정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케루소라는 단어와 유앙겔리조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루소라는 게 뭔가? 케루소는 신약 전반에 설교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설교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죠. 케루소는 주로 우리나라 말에서 전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설교하다, to preach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이 케루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도 이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지요. 그리고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할 때도 케루소라는 단어가 쓰였고 영어에서 to preach 이렇게 설교하라로 번역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케루소라는 단어는요 주로 왕이 넓은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왕의 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까 전령을 세워서 그 전령이 왕의 메시지를 막 선포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케로소입니다. 그렇다면 케로소라는 것은 설교자의 권위의 근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을 전하지 않냐고 왕께서 당부하신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케로스가 외치는 행위를 말한다면 유왕 갤리조는 그 외치는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왕 갤리조는 기쁜 소식을 전하다, good news, 복음을 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성읍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유왕 갤리조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유왕 갤리조였습니다. 자, 유왕 갤리조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쓰인 거죠. 두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A예요. 상대편이 B입니다. 자, 전쟁을 하는데 자식과 또 남편을 보내놓고 A나라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하면 축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졌다 하면 도망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멸을 당하고요, 남자들은. 그리고 여성들은 성적 노예와 생활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전쟁의 승부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 B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달려오죠. 탁탁탁탁탁 달려옵니다. 먼지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뭔가를 외치는데 아직 가청거리가 아닙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죠. 그때 전령이 드디어 가청거리에 들어와서

0: 이겼다! 라고 외치는 게 유황 겔리조입니다.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포로로 갈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굳건한 나라 속에서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교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이 땅의 아픔을 이기고 살 거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워보니 설교가 늘 들었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겠죠?
1: 네.
0: 네. 설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왕의 메시지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설교자들은, 저희 같은 설교자들은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더 깊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왕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으로 전하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잘 준비하는 것만큼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답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봉박두 네. coming soon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경험이 설교 기간 동안에, 예배 시간 동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2: 아멘. 아멘.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설교자들을 섬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설교자분들 보면은요, 헌신도가 대단합니다. 설교하는 부분이 많고요. 또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설교 작성법이라든지 또한 전달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안내를 하면서 제가 꼭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일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는 왜 하는 것입니까? 설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가기 원하지요. 그런데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0: 아멘.
3: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씩 완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또한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지요. 오늘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진행을 해주시고 또한 좋은 질문을 해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오늘 All for One을 시청하신 분들 열심히 듣고 있을 겁니다. 왜 듣지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최고의 우선순위,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0: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 아멘.
0: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짧든지 길든지 앞에 많은 성도가 있든지 또는 조그만 성도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설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나의 영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유명해지려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하는 이유는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말씀이 한국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순전히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아멘.
0: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포온 가족들과 함께 왜 설교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한국교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2: 아멘.
3: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성경에 아주 언짢은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던 사도행전 20장에 나온 유두고입니다. 아주 언짢습니다. 더군다나 감히 우리 사도바울 선생님께 설교하시는데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주 통쾌합니다. 졸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설교자의 또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 받습니다. 위대한 사도바울의 설교 시간에도 사람들이 졸았구나. 사실 예수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를 졸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설교는 아닙니다. 비유 가운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뿌려지고 심겨지는 것이 마음밭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설교관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마음밭을 가는 것이 목회다 이렇게 조언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의 직무일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직무이기도 하죠. 회중은 때로 설교를 졸게 만든 책임을 설교자에게 묻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의 이야기에서도 사도바울 선생님도 제가 보기에 잘못하셨습니다. 실수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 예상보다 설교를 더 오래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3대질 설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설교자가 3대질을 넘어서 네 번째 하는 순간에 성도들의 반응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시계 봅니다. 솔직히 설교자로서 설교의 비판들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옛날 설교학 교수님께서 강의 첫 시간에 신학생들 저희들 바라보면서 쯧쯧 혀를 차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설교가 길면 지루하다고, 짧으면 준비가 없고 미천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 본문만 전하면 재미없다고 말하고 예화를 많이 인용하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한다. 설교가 어려우면 잘난 체 한다고 하고 쉬우면 공부하지 않는다. 유머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자주 웃기면 코미디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여러 가지 매체에 인해서 설교의 홍수 시대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시대 설교하기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아마 설교자들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성도들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설교 듣는 자리를 좀 옮기시라 그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유두고가 졸고 죽은 이유가 한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앉았다. 물론 유두고가 창가에 앉아서 졸았다는 것이 마치 설교 태도가 나빴다 그렇게만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하다 보면 있습니다. 그에게 정당한 이유들이 있죠. 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리도 볼 수 있는 창가는 설교를 듣기에 준비된 자리도 또 좋은 자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0: 영적으로 졸음이 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이죠.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영적 졸음이 있다면 창가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좀 옮기시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응의 자리입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도가 만듭니다. 성도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가 달라집니다. 좋은 리액션이 없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강의가 달라지고 설교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반응 때문입니다. 시너지 효과입니다. 설교자와 회중이 서로 능력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마귀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음을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설교자를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말씀의 진가는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설교자가 그것 보고 나서 자신감 생깁니다. 내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사명감이 새로워집니다. 설교를 듣고 좋은 설교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설교자에게 그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좋은 설교를 이 홍수 가운데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에 삶을 세워가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올포원 설교 특집 세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3대지 설교 하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하실 때마다 손꼽으면서 아 끝나간다라고 생각해서 뭐 반성했고요.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되겠다 또 반성을 했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짚어주시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더 따뜻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김 목사님은 이쪽에 앉아서 들으시는 입장이 어떠셨어요?
2: 올 포 원 이제 녹화를 할 때면 차 안에서 계속 원고를 보고 외우고 이러고 또 여기 앉아 있을 때 또 원고를 또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설교 듣는 교인들이 이런 편안함이 있구나. 나만 평생 힘들게 살았구나.
1: 교회 가는 게 즐겁다니까요.
2: 그러니까 나만 힘들었어.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이유는 뭐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게 먼저 이제 캐룩서, 유앙겔리조 하면서 아 나는 그럼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설교는 어떤가 막 반성 모드로 가고 있다가 전창희 교수님 설교에서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야.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 편했다.
1: 그랬어요. 네. 오늘 설교 세 편을 들으시는 동안에 제가 잘 봤는데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이 유두고처럼 조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명설교라는 증거겠죠.
3: 그렇죠. 네. 명설교. 어디 가서 이렇게 명설교 세 편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예, 목사님 또 교수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설교 잘 듣는 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설교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또 드려봅니다. 그렇게 그 중에서도 또 골라 듣는 설교 핵심을 좀 짚어주세요. 네. 네.
4: 설교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나 우리 신학생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기도로 준비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자신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분이 있다면은 요즘은 이제 설교를 워낙 많이 다른 목회자분들의 설교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지도해준 목회자에게 어떤 설교 좀 들으면 좋겠느냐라고 추천.

0: 훈련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1: 설교 잘 듣는 법,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안 듣게 하는, 못 듣게 하는, 제대로 못 듣게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성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점이 무엇이냐면 설교를 설교로만 들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설교는 항상 설교만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예배를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배를 잊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인데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듣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것을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듣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떤 설교가 좋고 어떤 설교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경쟁이 설교 가운데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경쟁자는 이웃 목사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에요. 이 말씀하고 세상의 그 영화나 이런 어떤 강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설교를 잘 들으려면 이 말씀 가지고 세상과 경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목사님, 저 목사님이 더 좋아? 이런 거 경쟁하면 안 되고요.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설교를 많이 들어도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듣고 싶지 않은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음식만 좋은 거 먹으면은 이게 편식이 되고 영양에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그처럼 설교를 이제 쇼핑하게 되면 자꾸 좋은 주제만 듣게 되면은 영적 편식이 일어나고 영적 비만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부분, 내가 피하고 싶은 메시지가 더 좋은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하면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도 오히려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몸이 약할 때 약을 쓴 약이나 보약을 먹어보는 것처럼 좀 그런 주제를 듣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교, 다른 교회 설교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제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졌습니다. 이미 주머니 안에 여러 담임 목사님들 클릭만 하면 이렇게 등장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듣는 게 문제인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본인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좀 기도하는 거. 모든 인터넷 설교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담임 목사님,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설교를 듣는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 졸지 않기 위해서 또 마음을 새기기 위해서 써보는 거. 써보는 거 그렇게 하고 6개월에 한번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된다고 하니까 선물 보내는 거 이렇게 이름 쓰지 않고 선물 보내는 거 이름 쓰지 않고 네. 이렇게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와 듣고 있는 영적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좀 특별하게 기도해드리고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3: 목사님들 응원에 막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4: 네.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3: 네, 그럼요. 네.
4: 제가 우리 권호 교수님 말에 조금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아까 좀 듣기 싫은 설교들 좀 들어라.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반응 은혜 받았습니다. 언제 은혜 받아요? 야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쏙 들어. 우리는 그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이렇게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새 가족들 이렇게 이제 애찬을 할 때였는데 아주 젊은 가족 하나가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어떤 교회 가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사와서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가족 애찬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와 닿았어요. 그 사람이 평생 모태 신앙으로 살면서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어떤 날선 건물

0: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설교를 많이 듣는 성도들이 없다고 하는데 설교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들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 어디에도 없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묻어뒀던 설교에 대한 궁금증들 있으시면 다 쏟아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쏟아내시려면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2: 속으로 삼키고 미쳐 묻지 못했던 그런 설교 답답증을 풀기 위한 질문 타임.
1: 풀어내 볼까요, 이제 좀? 네. 네. 먼저 권호 목사님께 교수님께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럼 매주 들어야 하는 설교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건 건지 그런 아주 기초적인 원초적인 질문부터 드려보면서 또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이렇게 예배가 많은 건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또 예배 많이 드리면 더욱더 신앙생활에 유익한 건지 그것까지도 궁금합니다.
3: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시고 쉬시고 이렇게 일주일 패턴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과학이나 생체 그 연구하는데도 일주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적어도 어떤 부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지어주셨는지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안식하고 말씀 듣고 또 신약 개념으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중에 설교는 빠질 수 없는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수요예배 같은 건 중심, 수요일 잡아주는 것이고 금요예배는 이렇게 뜨겁게 우리의 마음을 달궈줘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부담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요. 드라마는 우리가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보고 수시로 몰아보게 하거든요.
1: 맞아요.
3: 엄청 좋아요. 그러니 많이 듣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자들에게 부담이 있지만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음식이에요. 음식을 막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잘 내 안에서 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좀 생각하고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 급해. 그러니까 체하는 거예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과 관련된 말씀도 좀 보면서 이렇게 내 안에 내면화하는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듣는 만큼 꼭 내면화해야 되고 두 번째 내면화해서 내게 영양소가 됐으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비만이 되잖아요. 영적 비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내면화했으면 실천해달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실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듣고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과정까지가 하나가 말씀을 다 듣는 거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4: 그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직히 성도 입장에서 이런 큰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성도 대표로 우리 한번 전창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설교 말씀 들을 때 좀 은혜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면 좀 나만 그런가 아니면 좀 내가 문제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혹시 듣는 마음밭의 문제인가 아니면 혹시나 목사님 설교의 문제인가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5: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문제는 성도들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는 아니고 설교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말씀에서 또 전해드렸듯이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설교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자꾸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전달의 영역은 우리가 설교자들이 고민해야 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우리나라 설교자들에게 잠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전달의 영역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좀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설교자들이 성도에게 좋은 말씀을 다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달이 중간에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0: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마음밭의 문제다 이런 것은 마음밭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마음밭을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잘 되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우리 집은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 내가 보여줄게. 우리 집 그 집에 가서 얘들아 다 나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아무 얘기 않고 그 지붕 위로 서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당신 집으로 갑시다. 똑같이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들아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랬더니 아들들이 나와서 딸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 노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밭의 문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밭을 갈면 일어나는 엄청난 힘에 대한 말씀을 갈고 들으면 일어나는 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 은혜되는 말씀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밭을 갈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번 그렇게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1: 저의 마음밭이 잘 익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점검하게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임동인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또 이어서 질문을 해보자면 목회자가 아니어도 설교를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요새는 또 가정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하고요. 직장 내 에서 이제 뭐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로서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때 저희도 부모된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그 설교를 전할 때 그 마음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린 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한 육신의 약한 분들에게 또한 생명력을 더하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집중하신 일은 더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지요. 성장하길 바라지요.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졌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아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들을 누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을 한다, 성장을 한다 하면 어디까지 성장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평신도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를 하신다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가 나가야 하고요. 또한 주님을 알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않고 좀 더 자라가야 할 분들에게는 더 풍성한 삶, 성숙의 메시지, 또한 제자 훈련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평신도 분들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러한 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으면서 설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 좋다.
4: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랐고요. 또 그리고 방송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겠어요. 맞아. 근데 설교에 대한 고민들을 털어놓을 시간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듣는 설교자시잖아요. 김병성 목사님도. 들으시면서 또 더 첨언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은 실제로 나의 영적 상태에 의해서 좌우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는 게 힘들 때 그런 생각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조는 성도들을 볼 때 말씀을 잘 경청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좋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고 윅 워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졸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다. 이 기적이

0: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에게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훨씬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설교에 대한 진심이 또 느껴지는 시간이어서 설교를 들으며 잠시라도 딴 생각하며 졸았던 마음을 빼게 합니다.
0: 배려하세요. 그,
2: 네. 네. 우리는 목사님들 나오셨으니까 설교자로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에피소드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좀 이렇게 겪게 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네, 제가 이제 바로 몇 주 전에 저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한 젊은 청년의 메시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들잖아요. 저도 참 청년들을 보고 우리 젊은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아픈데요.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 제가 이제 한 교회 부흥에서 한 설교를 그 영상을 우연히 이분이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이 됐다고 해요.
4: 아이고 할렐루야.
3: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라고 감사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오는 것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대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영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에 또한 능력이고 신비한 은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4: 아멘.
5: 저는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6: 그러세요?
5: 제가 뭐 강력한 설교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작년에 그 제가 설교를 우리 이제 일부 예배 아주 이른 설교죠. 끝났는데 우리 조그만 여자아이가 꼬깃꼬깃한 종이를 줘요. 그러면서 아이고. 펼쳐보았더니 시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에피소드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재미있는 교회예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매화교회가 제일 좋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나는 목사님이 꿈이다. 나는 목사님이 돼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싶다. 빨리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꿈을 준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그 꿈을 좀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7: 두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 경험을 하셨는데요. 저는 물론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이제 평생 못 잊는 또 이렇게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이제 담임 목회했는데 정말 잘했어요.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 한 분이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요양을 하셔야 돼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성도가 그렇게 아파서 갈 때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들으시라고도 하고 저희 교육자들이 정성스럽게 주보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 말씀 생활 하시고 또 교회 잊지 말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분이 참 귀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제 말씀도 듣고 주보도 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우연하게 방송 설교 또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보시다가 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분 설교가 점점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잘하거든요. 조금 귀여운 교만을 하면 못하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는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 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참 인정하기 어려운데 점점 이제 제 말씀보다는 선생님 말씀이 점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그쪽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제안하신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뭐 저는 괜찮은데 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드리고 그랬는데 그쪽 교회로 등록을 하시고 그쪽에 거액을 헌금을 하시고 좀 섭섭하다. 그분이 얼마나 잘하시길래 그런가. 정말 섭섭하다. 우리 목사님도 잘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앞에 그 마음이 이렇게 흘렀고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0: 김병삼 목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천천히 말, 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1: 이게 어디로 끝날까?
0: 그분이 돌아가시고,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그래도 그분이 너무 귀해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 다 장례 잘해드리자 했습니다. 근데,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담임 목회자로서 있었으니까, 같은 교회 양쪽에서 이렇게 맡았으니까, 한번 그 장례식장에 갈 수 없겠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코로나 기간인데 오실 수 있겠냐고 했더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례를 다 하고 마지막에 축복의 말을 해주시라고 했더니 김병삼 목사님이 또 정말 따뜻하시잖아요. 축복의 말을 하시니까 유가족들 또 눈물을 찔끔찔끔 흘려요.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아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김병삼 목사님께 다 가셔가지고 90도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신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김병삼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그래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도 좀 진정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권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장례식장 안전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 차를 한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가 이런 귀한 헌금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국교회 설교자들을 세우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담담하게 진심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탕을 주시는 것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성도가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듣고 케어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갔으면 됐지. 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고 인사를 드리고 마음을 툭 털고 이제 목사님 교회로 저는 갔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2: 그건 제가 얘기할게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이제 제주에서 혼자 이제 요양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헌금을 하는 거는 그분이 사시던 집을 다 이렇게 이제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이 아, 요 헌금을 가지고 제주에 교회가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만큼의 액수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제주에 이제 교회를 이제 보러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거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야 될 스토리만큼 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제주의 그 방주교회 이타미준 작품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설계한 이타미준 그 딸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됐고 제주에 지금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분의 설계로 이제 교회가 정말 바닷가에 예쁘게 지어지는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설교 말씀 묵상 훈련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올해부터 그게 첫 번째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기념해서 그 말씀 듣는 방을 아주 예쁘게 지금 하나 이제 설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냥 요양하면서 들었던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헌금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귀한 일들을 시작하게 하셔서 여기 나온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도 함께 그 일을 이렇게 섬기기로 하셨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때 마음 많이 상했었구나.
0: 마음 많이 상했었는데, 아까 너무 이렇게 말씀해서 감사하고, 약 6개월 뒤에 김병삼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시작하셔야죠. 했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그 성도 마음도 이해돼요. 그랬고 그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마음을 만지셔주셨고 또 아프신 가운데서 그분을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설교가 그분의 씨앗이 되고 우리 목사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3: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김병삼 목사님의 빅픽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빅픽처 그리신 분 하늘에 계신

0: 하셨군요. 하나님의 작품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달라진 시간, 올포원 설교 특집 오늘 1편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시간에 2탄 준비되죠, 목사님?
1: 그렇죠.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이제 교단의 벽이 있어요. 사실 성도들은 다 교단 벽이 무너졌어요. 온라인으로 다 네. 무너졌는데 맞아요. 어쩌면 목회자들에게는 아직도 그 교단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과연 그게 우리들에게 장벽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다음 주 특집을 통해서 한번 이 다른 교단의 다른 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만나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0: 설교 사총사와 함께하는 특집 다음 시간 기다려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를 준비하고 있어요. 시청자 질문 코너 참여 방법 아래에 나가고 있죠.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설교 사총사 목사님들과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2: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3: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사람들은 행복이 화창한 날씨처럼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투쟁하고 힘껏 노력하고 때로는 온 세상을 찾아 헤매야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소설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말입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아무리 낮은 턱이라도 속도를 늦추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과속 방지턱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리면 피로감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날 있죠. 평소대로 달렸을 뿐인데 말할 수 없이 피곤해질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줄곧 달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쉬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과속 방지턱을 만났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속도를 늦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자, 오늘 같은 월요일 저녁에는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월요일은 더욱더 뭐랄까 쉬어서 더 편한 날이라기보다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요일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혹시라도 방지턱이 필요했다면 천천히 2시간 동안 찬양 들으면서 나만을 위한 쉼의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향기로운 나무 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네,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합니다. 제가 그랬나 봐요. 쉬라는데 너무 달려만 와서 그런지 회복이 더딥니다. 쉬고 또 느긋하게 찬양 들으면서 숨 고르게 할게요. 폴라리스님, 네, 모범생다운 얘기십니다. 제가 이걸 바랐거든요. 아타카님, 저도 요즘 날씨가 좋아서 라이딩하는데 도로를 새로 포장하면서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라이딩하면서는 엉덩이도 아프고 해서 별로긴 한데 그래도 안전을 위해선 최고죠. 요즘 비둘기가 가장 방지턱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 왜요? 비둘기가 왜요? 속도를 안 내서 좀 안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 김도현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샬롬.

조수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어서 김도현 샬롬 그 전에 들으신 곡이었습니다. 주아랑님께서 강릉 날씨는 하루 종일 꾸물꾸물합니다. 단체 티셔츠 주림 수선 나오고 계시대요. 교회에서 특송할 때 입고 함께 부를 단체 티셔츠 프리사이즈라 기장도 길고 품도 크고 그래서 지금 솜씨발이 하고 계세요. 조아랑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거기 있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하는 곡입니다.

거기 있었다, 주영훈, 그리고 조범진, 이철규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고인숙님께서 주말 쉬고 오늘 출근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죠? 이게 월요병인가요? 아마도요. 또 어제도 출근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신나는 찬양 들려주세요. 만난 저녁 준비하렵니다 하셨는데 아 신나는 찬양이라 예 한번 가볼까요? 먼저 최인혁 문을 열어.

Jericho.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온 지 벌써 6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성 주위를 아무 말 없이 6일 동안 돌기만 했다.

박종수님과 함께 여호수아 성을 찾네 에이맨 앨범에서 들었고요. 김명식 유효림 사람은 서로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까지 들었습니다. 보개근원님이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1 딸한테 얼마 전에 육모 봤잖아요. 6월 모의고사. 그게 언제였죠? 6월 4일 날. 예, 맞죠. 그때 이제 육모를 봤는데 수학시험 점수를 물어보셨대요. 와, 이거 판도라의 상자를 여신 거예요? 잠깐. 근데 볼륨 좀 줄이셨죠? 예, 따님 이거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버럭하며 수포자로 살겠다는 딸내미 발언에 마음 진정시키고 당향도 들으면서 워워 하고 있습니다. 딸내미는 수학학원 안 갔고요. 자기 방에서 방콕 중입니다. 그래도 뭐 저녁은 먹고 방콕 중이라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본인이 너무 속상했어서 그런데 그걸 이제 들켰으니까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이 나이 때는 뭔가 자기의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더 강하게 나가잖아요. 난 수포자로 살 거야. 이제 이런 거죠. 아, 이럴 때 엄마의 고민은 그래. 그냥 잘하는 거 계속 잘해라 라고 할지 아니면 이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해야 하는 건지. 아, 뭐가 답인지 모르겠어서. 근데 한번 따님이랑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아닌 걸로. 오늘은 예, 조용히 좀 혼자 시간을 두는 걸로. 보개군어님의 마음은 우리가 달래드릴게요. 아유, 참. 아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어리면 어린대로, 크면 큰대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로서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들을까요? 김형미, 요괴뱃의 노래.

후야마미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로이스님, 인내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신다고. 오롯이 지금 모든 일을 로이스님이 감당해야 한다고 할까? 아시고 짊어져야 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지, 어떤 얘기를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또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길, 일하시길,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 기도하겠습니다. 로이스님과 함께 이 인내라는 단어를 설교 말씀 중에 들으셨나 봐요. 인내, 한이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끝곡이 되겠는데, 끝곡은 사연 잠깐 소개하고 들려드릴게요. 한이가 부릅니다. 인내.

있네였고요. 로이스님을 응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얘기를 나오니까 아까 그 수포자 얘기를 하니까 담비님이 요새 예체능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애들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요. 아유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학원도 없었고요. 학교에서 잘 수업 듣고 집에 와서 열심히 하고 조금 뭐 과외 같은 거를 아이들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 뭐 누구나 다 하는 건 아니었고요. 수능 그 당시는 학력고사만 잘 보면 뭐 어떻게든 대학은 갔는데 요즘엔 내신해야죠. 또 수능 봐야죠. 예체능 해도 공부는 잘해야죠. 아, 왜 점점 아이들이 힘든 세상이 돼갈까. 좁은길님, 저 아들도요, 수포자였거든요. 학원에서도 포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과대학원 가서 아주 복잡한 수식도 잘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오, 이게 새로운 희망인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래도 때가 되면 또 자기의 길을 찾아서 아 이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예, 거기에 또 열심을 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한다. 이런 소망이 되는 얘긴데요. 부계근원님 그런데요. 예,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룩산토끼님도 듣고 계시고요. 9212 수피향기님이 오셨어요. 숲의 마을 뭉게구름이 아주 예쁩니다. 아유 진짜 오늘 계신 곳에서 바라보는 강원도 쪽 빼고 아까 꾸물꾸물했다고 하셨는데 진짜 이 구름도 이쁘고 하늘도 이쁘고

0: 먹거든요.
1: 오늘 아드님과 또 멋진 데이트도 하시고. 쉬는 월요일 쉼하면서 은혜로 듣겠습니다 하신 가장 귀한 삶 이은화 선교사님의 목소리로 듣고 저는 잠시 후 7시에 다시 올게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순간의 일이 그대의 행동을 결정한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오늘 그릇된 한 가지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새롭고 강한 성격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이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 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 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상의 즐거움 당향도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좀 더 좋아지시길 바라면서 그냥 지금은 마하나임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예. 지금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들의 얘기나 표정이 부담스러우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그냥 아, 예, 오랜만에 교회 가면 다들 또 아유 막 아는 척 하시는데 나를 위한 거긴 한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행지기님이 신청하신 구원열차까지 함께했습니다. 다행히 농내장이 아니라 백내장이었대요. 오진이어서 예, 이런 오진은 괜찮다 하시면서 아, 농내장은 조금 예,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일단 눈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신나는 퇴근길에 신나는 찬양 절로 흥이 둠짓둠짓 룰루랄라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정한 그레이스님께서 그 봉사하다가 사람에게 좀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으셨나 봐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봉사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일 많아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이게 뭔가 이제 이러시다가 이거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신호구나라고 예, 생각을 하셨다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 주님 변치 않고 바라보면서 그 일에 충실하렵니다. 라고 이게 진짜 답인 것 같네요. 제가 요즘에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녀서 방송에서 소개를 했는지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일단 방송은요.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지만 어쨌든 구성하고 있는 건 사람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곳이 그냥 아름답기만 한 곳일 순 없더라고요. 그 안에는 욕심도 있고 암투도 있고 질투, 시기 우리가 바라는 그 성령의 열매보다는 사람의 욕심이 더 앞서고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그래서 떠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그 제가 요즘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베토벤의 어떤 곡이 있어요. 비창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연주하는 연주자가 너무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비창을 그 아름다운 곡을. 그러면 연주자의 잘못일까요? 베토벤의 잘못일까요? 연주자의 잘못이죠. 근데 아씨 베토벤이 진짜 잘못했네 이럴 순 없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연주하는 세상에서 연주하는 우리들의 잘못인데 우리들의 욕심과 또 우리들의 질투와 교만함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잘못 연주하고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 탓하면서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저는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아서 요즘에 아유 뭐 크리스찬들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가라는 분께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리고 고개를 좀 끄덕여서 예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 나한테 집중하라는 그런 뜻이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오늘은 다정한 그레이스님 툴툴 털어보세요. 러블리포스님의 신청곡도 걸어놨습니다. 시와 그림 토기장이

3665번님 곁 러빈과 범키가 부른 곡. 아, 대상포진은 나아지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이고. 아유, 힘드셨구나, 주말에. 예, 잘 드셔야 돼요. 푹 쉬셔야 되고. 그게 또 약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놀라셨겠어요. 예. 근데, 감기 기운 때문이라니 다행이고. 아유, 그냥,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주말을 보내신 것 같아요. 수연님,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 전 이 찬양 들으면서 위로를 얻었네요. 아멘. 4312번님께서 베토벤 비유로 말씀하신 책 이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이게 책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인가? 설교 말씀인가? 그런 영상에서 본 거라 책이 아니라서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작곡가가 있는데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 잘못 연주했을 때 그걸 작곡가를 탓하겠느냐? 아니다. 연주자의 잘못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으로 인한 상처를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너무 좋죠. 네, 저한테도 크리스찬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더 거짓말하고 더 나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하다가 그 영상을 보고 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되겠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7시 38분 향해 가고 있어요.

친동생 같은 신효순 집사님 오늘 생일인데요.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늘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잘 되는 복으로 가정과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아멘. 따뜻하고 배품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신효순 집사님의 생일 축하하고요. 우리 UFP봄님의 얘기대로 항상 잘 되는 복으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하나님의 약속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내가 꿈꾸는 그곳.

0: 이 순간.
1: 푸른 동사님께서 옆지기 55번째 생일입니다. 신혼 때 많이 들려줬던 곡 배송희 목사의 내가 꿈꾸는 그곳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아 오늘 예 옆지기의 55번째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매일매일 생일과 같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피봄님께서

하나님의 약속. 신효순 집사님의 생일 축하하면서 함께 유해피봄님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온기장이 선교단이었습니다. 그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교회 주보에 새신자 등록 명단에 그 신효순이라는 이름이 딱 적힌 거예요. 어? 혹시 내가 알던 그 효순인가? 예. 신방 전도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예, 신앙생활 같이 하던 동생이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아, 그래요. 주님의 하신 일, 하실 일, 그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푸른동사님 옆지기 생일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가 꿈꾸는 그곳 배송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장지영님도 신청을 하셨네요. 신통방통님과 함께 그 전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 곡도 들었고요. 주영광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감사 위에 감사 마커스 워십 앨범에 있는 이 곡은 6244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저희 교회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는데 새신자분 120명 가까이 왔거든요. 그 중심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시다가 아유 귀찮다 이제 나도 몸도 편하지도 않고 이러셨는데 또 어렵게 설득해서 성공을 하셨대요. 너무 기쁘고요. 감사 위에 감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건강하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길. 아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꽃사슴님 예 계시고요. 4845번님께서 민중 병장 그 왜 손가락 골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휴가 나와서 엄마표 샌드위치 먹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와 CT 촬영을 했는데 결과는 수술 없이 3주 정도 손가락 깁스만 하고 외래로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수술 따로 하지 않고 예 그냥 이 젊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깁스 잘하고 있으면 잘 붙을 겁니다. 라는 결과. 너무나도 감사한 결과인데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군 병원에서 어떻게 깁스를 해놨나 하면 이게 이제 지난주에 다쳤으니까 임시 방편으로 뭘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깁스를 했는데 누가 보면 손가락이 아니라 손 전체가 뭐 손목이라도 부러진 줄 알겠어요. 손가락만 그냥 깁스를 딱 해놓으면 될 걸 손 온 손을 다 칭칭 감아놓은 거 있죠.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 처음에 보시고 너 손가락이 아니었어? 아, 이 사진 보고 제가 빵 터졌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솔개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크리스님도 오셨는데 퇴직 후에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많이 생각도 해보고 염려스럽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행복하게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계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너무 뭔가 채워질 필요는 없고요. 조금은 느슨하게 그동안 일하시느라 하지 못했던 파크리스님만을 위한 일들을 찾으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이제 하시는 일들 좀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정말 태생이 부지런한 분이라. 좋은 친구 이공구님. 신학 동기 임마누엘 선교기도회 모임 가평 예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잠비아 선교사로 은퇴하신 전도사님을 만났고요. 예수마을은 선교사님들 은퇴해서 사시는 숙소가 있었어요. 예, 닭갈비 먹고 커피 타임하고 춘천 병원에 다녀오시고 예, 아유 일석이조의 일 하셨군요. 오늘 끝곡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강찬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아도니스님의 신청곡이고요. 내일 6시에 다시 올게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는 동안에는 가끔 길을 걷다가 꽃의 향기를 맡아보는 것도 잊지 마라.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 아무 곳에 낙서를 하는 일, 어린 시절의 꿈을 되짚어보는 것,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나비 넥타이를 메어보는 것들과 마찬가지다. 모간추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분을 모시듯 설렘과 기쁨으로 이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처럼 먼저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횃불합창단의 곡입니다. 이어서 큰 사랑의 새 계명을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구별하려 애썼던 바리새인의 행동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이 가장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찬송가 137장입니다. 아이노삽 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어둠의 권세에서 이명의 찬양 함께 하고요. 서울 모태탑 창단이 부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어서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줌 있는 나 남의회 정규환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국립합창단이 부른 날 구원하신 예수님 먼저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

0: 후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이어집니다. 먼저 유해피봄님께서 청하셨던 곡이죠. 사라의 홍대와 양화진 보내드리고요. 박은성님의 신청곡 나원주의 주는 평화 함께합니다.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크로스웨이 성기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만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함께하고요.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변상미, 강학기 함께 불렀습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은 예배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소산물의 일부를 드렸으나 아벨은 첫 번째 소산물을 구별하여 정성이 담긴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두 사람의 마음가짐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가인이 평상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신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살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기어이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가인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사는 믿음 없이 정성 없이 드리는 것이었고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예배자로서 정성을 다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유창원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에서 토피널라떼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인데요. 김형미의 괜찮다 다 괜찮다 먼저 보내드리고요. 늘시원님, 친구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었죠.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 로즈 콰이어의 찬양 함께합니다.

당신은 치료받을 필요도 변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회가 만든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보다 오히려 그 감옥 같은 틀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스스로 길을 열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용기를 부추겨야 합니다. 당신의 별난 점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입니다.

제가 좀 별나긴 합니다만 아스퍼거 증후군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은 미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신 생명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최승태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곽신형의 음성으로 이어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서울 바합 장단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함께 합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라베리떼 301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경주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0: 한바이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크록스의 주님의 사랑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 한복판에 석유가 나는 유전이 있다면 어떨까요? 먼 나라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원료를

가까운 곳에서 가져올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페트병, 폐비닐, 폐양파망 등을 이용해서 재생원료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는데요.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었던 비닐이 나프타 같은 투명한 기름으로 변하는 과정은 눈으로 보아도 놀랍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점은 폐비닐이나 페트병을 깨끗하게 헹궈 배출하면 효율이 높아져서 더 많은 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해서 버린 순간들이 헛되지 않은 것 같죠? 한 방울 한 방울 귀한 기름이 될 준비를 마친 셈이니까요. 박성욱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6월 8일 월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 월요일 힘차게 잘 시작하셨죠?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CCN 캠프가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힘드리는 노래들 들려드릴까 말이죠. 자,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을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그렇게 재활용 쓰레기 열심히 분리해서 냈던 이유가 바로 이 도시 안에서 도시유전, 쓰레기를 이용한 재가공, 재생원료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였군요. 그럼도 앞으로도 더 깨끗하게 분리수거하고 아예 처음에 물건을 살 때 정말 포장이 잘 분리되는 그런 제품들을 생각해서 사야겠어요. 먼 바다 건너,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유전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번 만든 자원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페트병에도 그리고 폐 비닐에도 폐 양파망에도 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사부작 이야기 나누면서 또 신청곡 들으면서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준비된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Rise Up, 네. 게이더 보컬 밴드 그리고 퓨처링 케인의 노래를 함께 했습니다. 케인이 원래 발표한 곡이죠. Rise Up, Lazarus. 그런데 게이더 보컬 밴드가 같이 한 번 더 부릅시다 해가지고 같이 불렀습니다. 아,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들 쑥쑥쑥 인사들 들어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뜨겁게 함께 하자고요. 로즈가드님께서 성우피디님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노래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또 좋은 노래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예, 내가 생각할 때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좋겠어. 오늘 같은 어떤 그 마음의 이런 기분에는 이 노래가 좋겠어.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아, 그 설교하고 이 찬양은 아주 그냥 찰떡인 것 같아. 그런 것들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설교 지난주에 설교도 잘 들으셨죠? 며칠이 뭐야?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제목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기억해 주세요. 송아리님께서 저는 듣기 하다가 자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네, 잘 들으시다가 11시 58분에 주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세요. 1089번님도 찬양이 더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도 그 찬양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찬양 제목은 이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자 곡으로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요. 아, 예라모 씨의 곡이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부터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그 TV에서 어떤 그 축구 선수의 어떤 그 경기 장면을 보여주면서 배경음악으로 나와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곡이죠. 네. 부산의 자랑 예랑호 씨.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찬송가 좀 들을까요? 옥합의 오 놀라운 구세주, 그리고 제이밴드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딱 어울리는 노래 CCM 찬양 50곡으로 신청해 주세요.

제이펜디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그리고 옥합의 오 놀라운 구세주 두 곡의 찬송가 이어들었습니다. 조주홍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마커스 부르신 곳에서 마커스 워십의 곡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자리를 찾아서 적절한 노래를 때에 적절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북이 다둥맘님께서 샬롬 내일이면 드디어 30번째 뭐죠? 30번째 출석? 반갑습니다. CCN 캠프의 30번째 출석. 매일매일은 아니어도 이렇게 들으실 때마다 출석 버튼 누르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CCN 캠프가 하루하루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청취가 없었다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달빛서리님이 요즘 CBS에 자주 나오는 듯한데 You Raise Me Up은 안 좋다던데요 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신청해 용 하셨습니다. You Raise Me Up이 안 좋다. 아마 여러 가지 뭐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찬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부르면 그것도 찬양은 아니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름다운 노래는 아름답게 부르면 아름답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 아름다움이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요 정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유레이즈 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처음 발표한 팀이 뭐 시크릿 가든이고 이 팀은 뭐 기독교 배경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많은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부르고 또 팝 가수들도 많이 부르고 또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뭐 기도하는 마음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지요.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손경민의 노래 아이비밴드 김정희 이기명이 함께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전에 가이 패러디의 I need you more 듣겠습니다.

페이먼트의 주 이름 찬양 Blessed Be Your Name 함께 들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잘 알고 부르지 않으면 원래 가사 뜻과 다른 뜻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요거 잘못 이해하면 그냥 막 주님은 주시면 잘못 이해하면 이 가사의 그 원 가사의 뜻과 잘못 이해해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노래는 욥기 1장에 나온 욥의 기도로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영어 가사 중에 주님은 주시며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You give and take away. 당신은 우리에게 주기도 하시고 공급하기도 하시고 take away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들이 다 내 게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해도 나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라는 기도의 부분인데 이 가사가 이제 아무래도 글자 수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처음 번역할 때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해서 요거를 조금 오해해서 부르는 경우가 가끔 아주 가끔 이 노래 꽤 오래된 노래지만 여전히 가끔 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어서 노래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살짝 알려드렸어요. 이제 우리 캠프 가족님들은 그런 오해는 없으시겠죠? 네. 음악을 듣다가 이 노래의 해외곡의 번안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즘은 네, 또 그 AI 서비스, 번역 서비스 너무 잘 되니까요. 한 번씩 영어 가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우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공부해가지고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그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괜히 얘기했나? 이러다가 그 가사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아들도 공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 여러분 하라면 또 하죠. 네, 그럼요. 여기 성경 읽는 분이 계시네요. 5297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성경 통독하는데 에스라 시작합니다. 뜻은 잘 몰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소리내어 읽고 녹음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성경을 읽다 보면 아, 성경 통독하면서 녹음도 하시는군요. 그래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 녹음이라든가 필사라든가 그런 어떤 그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거 잠깐만 무슨 말씀인 무슨 말씀이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니 나는 일단 쓰기로 했으니까 써야지. 뭐 이거 녹음해서 내야 되니까 녹음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바로 찾아보기 좀 어려우면 이렇게 메모지 같은데 적어놨다가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에 여기 딱 찍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필사하다 여기를 봤는데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뭐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게 막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 우리 성도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아,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뭐 바로 막그 자리에서 막 설명해 주고 막 필요한 책도 추천해 주고 막 그러실 것 같은데. 성경 읽다 모르는 거 나오면 바로 찾아보지 못하더라도 적어 둡시다. 네. 8183번님께서, 진행자님, 제가 아파트에 이사 온지 일주일인데요. 적응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듣고 싶어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아, 네. 이사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를 보낸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사를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적응을 하고 계시군요. 아, 좋습니다. 저는 자라기는 그냥 일반 주택에서 쭉 자랐는데, 이제 커서 아파트에 살면서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우리 집 위아래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마당이 없잖아요, 아파트는. 예, 베란다를 뭐 마당처럼 그 꾸미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어색했는데, 워낙 아파트 생활하기 너무 편하잖아요. 수도만 틀면 막 더움을 나오고, 막, 버튼만 누르면 따뜻해지고, 연탄 갈러 내려가지 않는데. 연탄 얘기 너무 했나?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슝슝 올라올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땐 조금 불편하긴 해요. 자, 적응 잘 하시고, 결국엔 주님이셨는데 제가 2부에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아까 신청하신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커스의 노래 중에서 부르신 곳에서 신청하셨는데, 이번에는 전승우의 목소리로 한번 리메이크 버전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날씨 밝을 때 뭔가 마음은 지쳐만 세상 허우적대네. 나는 어느덧 점으로 내 팬의 그림자 사라져가네. 그댄 내게 하나의 비가 버치되어 내 만자리 잡는 힘과 터가 되어 포근한가 평안하면 좀 그 사랑으로 잠차 목이 메어 어둠 속 깊은 고기를 잃을 때 그가 날 인도해 주시기에

전승우의 목소리로 부르신 곳에서 함께 들었고요. 박성우의 CCM 캠프 월요일 순서 1부 이제 마치고 2부로 가야 됩니다. 2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손잡고 함께 가요.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콕콕콕 누르면서 2부에서 만나는 거 아시죠? 1부 콕콕 엘리베이션 워십의 Praise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그러니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삶을 살아라. 작가 어니제이 젤렌스키의 말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3: 도움이 학습되는 대학,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입니다. 지난 토요일은 현충일이었습니다.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어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나들이를 나갔고 카페는 붐볐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경건함을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날만큼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성이 먼저 왔습니다.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피날길에 오른 사람들의 발길은 멈출 곳을 몰랐습니다. 그 전쟁

0: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아는 대한민국은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 땅에 돌아오지 못한 채 낯선 산자락에 누웠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것은 비석도 훈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은 20살, 25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징집 영장 한 장을 받아들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직 이름도 못 지은 아이를 남겨둔 채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가슴 깊이 묻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토대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억은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 앎이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더 감사하게, 더 진지하게, 더 책임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기억을 잃은 공동체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기억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속해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서로를 존중하며 이 사회를 가꾸는 것. 그것이 그분들의 희생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현충일은 지나갔지만 기억은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 걷는 이 땅,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이름 없는 헌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가 미래를 만듭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칼빈대학교 황건영 총장이었습니다.

CBS 당신과 나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천사입니다. 우리가 날기 위해서는 서로를 안아야 합니다. 영화 리시아노 크레센조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우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2부 오늘 1시간 더 오늘의 끝까지 김은정의 축복송이 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1212 샵1212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사연, 신청곡 기다리면서 2부에 준비된 광고 듣고 바로 이어가죠.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2부의 시작은 언제나 뉴 CCM 새 노래로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도 새 노래 들으시면서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콕콕콕 눌러주시고 새로운 노래 발표한 아티스트들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없어서 네, 신청을 해서 오늘 그 노래가 들어서 함께 듣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노래는요, 제목이 좀 특별해요. 네, 김영수의 이응입니다. 이응. 제목이 이응이에요. 이응이 뭐지 했더니 곡을 들으면 알 수 있는데 좋아 자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의 시작이 이응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아내, 아버지, 이웃. 그래서 그 내용으로 곡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김영수의 이응 같이 들어보실까요?

김영수의 이응 그리고 이어서 강중현의 목소리로 결국엔 주님이셨네 같이 들었어요. 네, 가사 이응의 가사가 좀 예뻐요. 네, 아내 내 뼈 중에 뼈, 아이들 날 애워 싸며 처잘거리지, 아버지 참

오랫동안 이겨내셨고 어머니 온갖 아픔 속에도 묵묵하셨지. 이웃 그리고 예수 이분 없이 인생 설명이 안 돼. 예. 가장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는 모두 이응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었네라고. 이응 이응 이응. 참 재밌는 가사 잘 들었습니다. 8738번님께서 감사합니다. 지금 신청곡 보내드려도 되나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 러빔의 노래 신청합니다. 가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위로받고 또 힘낸다는 소식 많이 전해주고 계시죠. 발바닥에 땀나기 아이디입니다. 불안함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무너지지 않게 좀 더 버틸 수 있게 기도해봅니다. 저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 불안함, 염려, 걱정 있죠. 뭐 건강에 대한 불안, 뭐 생계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불안함에 너무 집중하고 막 그 불안함에 막 깊이 묵상하고 막 불안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래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불안함이 몰려올 때,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불안함을 계속 집중하고 불안함의 모양새와 불안함의 어떤 형태와 그런 걸 더 바라봐야 될 거예요? 아니면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정답은 알고 계시려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에 힘내서 같이 걸어가시죠. 사람은 다 불안한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에 너무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불안하네. 주님 찾아야지. 불안하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고요. 한웅재의 노래 듣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김영희의 목소리로 어둠 날 다 지나고 같이 들었어요. 어? 그 앞에 들으신 곡은 정성화, 뮤지컬 배우 정성화의 오직 믿음만이. 이 노래도 오랫동안 많이 사랑받는 곡이죠. 아무래도 정성화 씨의 가창력이, 예, 가창력이 큰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 신청곡 빨리빨리 배달해드려야겠어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김대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얼른 듣습니다.

이경연의 오래된 새 노래 함께 들었어요. 이경연 목사님이죠. 이경연 이분은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를 이끌고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아주 열심히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 사역을 섬기고 있죠. 계속해서 7479번님 사연 하나만 소개하고 음악도 듣죠. 샬롬, 오늘 아침 설교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었어요. 오래전 찬양이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오, 그래요?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갈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요걸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이세준 그리고 송정미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송승현의 목소리로 다시 들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갑니다. 월요일 밤 함께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열심히 살고 또 화요일 밤에 만나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오늘 끝곡은요. 팀룩 워십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손이 차다는 말보다는 그 손을 끌어다 옆에 두는 편이 더 낫다. 네 말을 이해 못하겠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말해줄래? 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 다리 아파하기보다는 부서진 의자에 못을 박는 게 더 낫다. 어둡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점차 익숙해지기를 기다려 작은 불빛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더 낫다.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많은 것을 다르게 보는 눈이 더 낫다. 김동영의 여행 에세이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게 될 거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조수아 씨 음성으로 첫 곡 전해드렸어요. 함께 나눈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네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두 시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내 모든 시험 닥치는 시련 속에 라는 제목 찬양 함께 하셨고요. 소울메이트의 우리의 멸류관 전해드렸습니다. 하고 주말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셨네요. 짱가님께서 반갑지 않은 목감기, 기침감기 와서 병원 가서 수액 맞고 약 처방 받고 그래서 주일 교회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몸 잘 추스러서 이번 주 예배 성가대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고 더 심한 분도 계셨어요. 어째요? 노을가을님 금요일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리 발목을 다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하셨다고 입원해 있다고 빨리 회복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곡 써주셨는데 조심조심 하셔서 회복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통방통님께서 비가 살포시 내린 광양의 골목길을 우산 쓰고 출첵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왠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 듣고 싶네요 하셨어요. 서울 하늘은 아직까지는 조금 맑게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소나기 아마 오늘 이렇게 해가 쨍 나다가도 비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광양은 지금 비가 살포시 내렸다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아프신 분들도 잘 회복되시기를 응원해 드리는 마음 전해 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도 축복송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또 여러분들께 간절히 간절히 이번 한 주간은 더 특별한 일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6월 15일부터 조이포유를 비롯해서 개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한 또 동행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신 곡 그리고 노래하는 순례자의 오늘 나는 그리고 나는 비록 약하나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도 전해드릴게요.

사랑스럽게 편곡된 이 피아노 연주 소리도 너무 좋고요. 땡스 기빙 밴드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침에 나는 비록 약하나. 노래하는 순례자의 오늘 나는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모두 신청곡으로 꼬꼬무 해봤습니다. 신형균님께서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왠지 오늘 특별한 이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는 저에게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서 덕분에 또 저의 마음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고마운 사람들 한웅재 찬양 함께 하시고요. 또 7493님께서 어우 주말이 평안치 못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군요. 저도 주말 내내 심한 몸살 감기로 침대 밖으로 나오기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오늘 기운 내서 씻고 축복송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모두들 지금의 시련에서 승리하시길.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딱 그랬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신청곡으로 오늘 함께 할게요.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워십클라우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도 은하수 구수록님께서 어제 주일 찬양 경연대회에서 11개 팀 중에 우리 팀 8조가 인기상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예수, 네, 산소망, 리빙 호프 전해드렸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웅제 고마운 사람들도 전해드렸습니다. 한가족님께서 축복송에 출첵합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 하세요. 이런 인사 나눠주셔서 한가족, 우린 주 안의 한가족. 이라고 부르는 찬양이죠. Y팀 우리 함께 걸어요 찬양 전해드리고 또 우리 때문에 기타 연주도 함께 보시고요. 저 2부에서 뵐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갯벌류의 신사 검은 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는 일부 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들었느니 두 곡 전해드리며 2부 시작했습니다. 김명수님께서 찬양 연습하러 예배당 걸어가며 감사히 함께 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남겨주셨어요. 좋은 시장로님, 기나긴 시간 병마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랑하는 내 동생 김명미 집사를 조금씩 조금씩 회복의 구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매번 함께 기도해 주신 은영님과 중보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한 내 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자, 그리고 신청하신 곡 너는 혼자가 아니야 김영미의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마하나임님께서 날이 흐려서 그런지 밝은 찬양 생각나네요. 이삭의 축복. 또 5317님께서는 여러 크로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새잎 크로바, 네잎 크로바, 다섯잎, 여섯잎. 와, 다섯잎은 재물, 또 여섯잎은 명예를 뜻한대요. 네잎은 행운. 자, 새잎 크로바는 행복을 뜻한다고 하죠. 자, 찬양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영미, 너는 혼자가 아니야. 최인혁, 김지혜, 투게더. 희주일, 이명로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한이의 행복까지 함께 해보시죠.

하니의 찬양 행복. 정말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고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주어진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희주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최인혁 김지의 투게더 또 김영미의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전해드렸는데 파크릭스님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울컥해졌어요 하셨습니다. 가끔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쵸? 송인순님께서 친구네 농장 블루베리 따주러 왔는데 많이 덥네요.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CBS 방송 최고 하셨고요. 신통방통님께서 지금 압력솥에 감자를 삶고 있는데 다 익었는지 냄새가 아주 지겨주네요 라고 하시며 전라도에서는 하지감자라고 하는데 지방마다 이름이 다를까요?

글쎄요, 저도 하지감자로 알고 있는데 유독 하지감자 삶으면 그 전분 때문에 굉장히 포슬포슬하게 삶아지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소금을 찍어 먹기도 하고 설탕 설탕파와 소금파가 가끔 싸우기도 한다고. 예전에 부부싸움 원인 중에 하나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지 설탕에 찍어 먹는지 이러고 싸웠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걸로 싸울까요? 그렇죠? 맛있으면 되지. 주영님께서는 서울 영동교회 청년이부 가족 모임이 새롭게 개편되셨다고, 또 마지막 가족 모임이 청년이부 졸업하기 전이라 그런 모임을 가지셨다고,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청곡으로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신혜숙님께서 친구분 어머님께서 건강하셨는데 정정하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말에 소천하셔서 가족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심란했습니다. 그곳에서 편히 안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천국에서 만나보자. 오늘은 캔디 크리스마스의 이스턴 게이트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산나 페나의 오 아도나이도 준비하고 있고요.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서 해외 CCM으로 수산나 페나 오 아도나이 캔디 크리스마스의 이스턴 게이트 전해드렸습니다. 안젤라님께서 작은 딸과 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시에 수술과 또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출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나는 대로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김숙희님께서 걸어가면서 축복송 듣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같이 박자 맞춰 드리려고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선곡 너무너무 좋았어요. 창수님 고맙습니다. 외국에서도 오늘 손 흔들어 주신 황태규 아빠님 그리고 하하호호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저희 게시판에 오셔서 샬롬샬롬님께서 써주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머린 맥거번의 찬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변화는 아무리 갈망하던 것이라 해도 우리를 조금은 우울하게 만든다. 남겨두고 떠나는 것도 우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의 말이다.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이 찬송은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한 보스턴 대학 철학과 말랏 교수가 가사를 쓴 곡입니다. 보스턴 대학 신학부 학생 시절 말랏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강의하는 신약 신학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강의를 들은 후 말랏은 주님의 요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럴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말랏 교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시작되는 가사를 써내려갔고 이 찬송은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전해드립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브이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작년 의성 산불 기억하세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운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 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개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개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멀리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해도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남은 길도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482장 찬송 참 즐거운 노래를 김순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돌아봅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께 무릎 꿇고 당신을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시 무릎 꿇고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찬송가 231장이고요. 이어서 박운성님께서 청해 주신 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정은숙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창원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세 곡의 찬양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천등사님께서 신청하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상희의 찬양 함께 했고요. 이문균의 음성으로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그리고 마드리갈 합창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소망이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 완전히 회복되어 출근할 수 있음에 감사기도 드립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잘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 회복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숙이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해 숨쉬기가 불편해 이 시간까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 주님께서 단잠 주시기를, 원인을 얼른 찾아내셔서 가슴 편안해지시고 숨쉬기 편안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167번께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4시면 명디방송 출첵하는 게 저희 루틴이에요. 조용히 눈 감고 듣고 있다가 잠청하다가 5시부터 출근 준비로 분주하답니다. 지금은 분주하기 전 잠잠히 듣고 계시는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조금 일찍 시원한 공기 맡으며 새벽기도 가는 길에 글 남겨주셨고요. 이화라님,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침 음악으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찬양 들으시면서 또 힘을 얻으시면 되죠. 푸른 동사님, 모처럼 집에 가서 결혼 앨범과 두 아이의 태어났을 때와 100일 돌사진 보면서 지금 딸이 낳은 다온이와 너무 닮아서 딸들과 신기해하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처음 주고받은 편지와 사진들 보면서 저 때는 그토록 간절했는데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놓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오늘 남편 생일이어서 손편지를 써보렵니다. 몇십 년 만에. 지금 상황에 잠시 떨어져 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꽃들도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유전자의 힘은 위대하죠.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돌사진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족임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그래서 또 감동적이죠. 얼른 상황이 편안해지고 또 푸른 동사님 건강 완쾌되시고 그래서 다 함께 가족이 만나 옛날 사진 보면서 행복하게 웃으실 날이 꼭 조만간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꽃들도 김형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어목희님께서 신청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손경민의 찬양이죠.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합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박종호의 아모르데이, 꽃마리님의 신청곡 1부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조준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어서 드보라 메이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9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적 불감증입니다.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솟아오르는 감동을 체험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한참 흘러 교회의 중직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세운 공적과 업적이 쌓일수록 주님 대신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에 치중하게 되고 점점 그 옛날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교인들 안에서도 영적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혈통과 율법을 여전히 고집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자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구원의 출발점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율법을 지키고 끊임없는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은총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겸손한 모습으로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소서. 아멘.

0: 나 같은 죄인까지도 김승철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서울 카펠라 합창단의 온 세상 위하여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지난 주말에 주를 보라 님께서 간곡한 기도를 올리셨는데요. 이럴 때

내가 매일 기쁘기가 녹음 방송이란 것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현범이가 혈관이 다 막혀서 병원에 가서 혈관을 다시 심어야 하는데 당장은 할 수 없어서 임시 기계를 가슴에 박아 투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무사히 혈전 제거가 되어서 혈관을 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그 당시에도 기도를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치유의 과정이 있게 될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생각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글씨님, 3개월 전에 왼쪽 발에 골절상을 입은 딸의 회복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고3이라고 하셨어요. 딸이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주일에 제가 출석하는 교회로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이 신앙 회복의 발걸음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햇살 듬뿍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고 보내오셨네요. 따님을 위한 기도에 함께 할게요. 브리지아님께서는 남편이 날씨가 덥다고 아침 일찍 운동을 시작했어요. 시동생 떠나고 한동안 마음을 못 잡아 방황했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소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장지영님께서는 조이포유로 들어오셨는데요. 주님과 동행함이 어찌나 감사한지요 하시면서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범키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오뚜기님, 한 주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다만 기어이 가야 할 곳으로 떠난다. 그래서 이 지구에는 기다림에 살이 아픈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마을에는 연인을 지켜주는 방도 있다. 그래서 나무들은 조금씩 키가 자라고, 잎들은 조금씩 빛을 해에게 내준다. 어제는 당신이 나를 더 기다렸고, 오늘은 내가 당신을 더 기다린다.

허수경의 공항에서 가운데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멈추었다 기다리다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사랑과 돌봄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그에 전해 들으신 곡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여수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들풀님께서 금요 철야에서 우연히 들은 찬양인데 저의 아이디가 들어간 찬양이어서 더 반가웠을까요? 찬양 가사가 더 의미 있었을까요? 그런데 찬양 부르시며 손과 몸을 움직이시는 목사님 모습 보면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때 같았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분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록하고 찾아봤습니다 하셨어요. 신청하신 곡이 오늘 피었다 지는으로 시작되는 들풀에 깃든 사랑, 석금 속의 찬양,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0: 내시경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도를 그릴 때 아직 가보지 않은 땅에 용의 그림을 그려넣기도 했대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그 낯선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지도는 조금씩 새로운 모양으로 완성됐을 겁니다. 우리도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일 앞에선 주춤할 때가 많죠. 하지만 두려움을 넘어서면 새로운 길이 열리듯 오늘이라는 낯선 하루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분명 우리만의 지도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 Good Music Station. CBS FM

가족들과 삿포로 여행 와서 맛있는 고기와 라멘을 먹었습니다. 삿포로 날씨가 비가 와서 울적한데요. 화요일에 집에 들어갈 땐 편안한 마음으로 푹 쉬고 싶어요. 오늘 들어오시는군요. 지인 4365님, 그래도 삿포로에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죠? 신청하신 곡이 Tell It to Jesus,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일본으로 띄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고다르크님은요. 출장 온 큰오빠 만나러 텍사스 왔습니다. 아직 부모님께는 오빠 만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오빠 만나서 같이 영상통화로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듣고 계십니다. 시차 때문에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CBS 방송 누리실 수 있죠.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시면 사연과 신청곡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신정연님, 저희 집 가정행사나 추도예배 때 남편은 보게근원 강림하사 찬송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Come thou fount, 보게근원 강림하사 준비했습니다.

softly and tenderly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Come thou fount 복의 근원 강림하사 화요일 아침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찡찡이 맘님 야간 근무하면서 들어요. CBS가 저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방송 들으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겠죠? 친정 식구들과 여행 가면서 들으시는 백곰님도 오셨고요. 오늘 아침 운동하면서 미나님 방송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행복이 몰려오네요. 영국 신사님이신데요. 레인보우 닉네임이 숫자네요. 33169님. 여기는 미국 시카고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은 햇빛이 떴어요. 여기 온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CBS 방송을 국내에서도 열심히 들었는데 멀리 타국에서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좋은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 유독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연이 많은데요. 반갑고 반갑습니다. 하와이 원주민 부족이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멜로디는 익숙한데 언어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케이카 호아 올레수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녁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앞에 가는 여성이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비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내가 다가가자 긴급한 목소리로 옷에 벌레가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다. 살펴보니 어깨에 풍뎅이 한 마리가 옷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한 마리 곤충에 크게 놀란 여성에게 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진정시켰다. 그리고 살포시 풍뎅이를 집어 무심코 길에 던졌다. 상황이 끝났다.

다시 산책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풍뎅이가 떠올랐다. 아차, 풍뎅이가 길바닥에 뒤집혀 있었는데 큰일 났다. 풍뎅이는 뒤집히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풍뎅이에게 달려갔다. 허공을 향해 절망스럽게 발을 허둥대고 있는 풍뎅이를 집어 나무 기둥에 붙여 주었다. 살았다. 하마터면 사람을 돕다. 죄 없는 작은 생명을 죽일 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다. 풍뎅이를 생각나게 하신 성령님께 깊이 감사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나보다 작은 생명에 예민하고 조심스럽다. 집 안에 들어온 파리도 창밖으로 내보내려 한다. 휘두르는 파리채에 죽을 때 나는 딱딱 소리는 잔인하다. 내가 신경 과민일까? 아니,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겠지. 아멘.

여기는 안성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여름 수양회에 참석해서 첫째 날 보내고 이른 아침 눈이 떠져 묵상과 기도를 한 후 산책 겸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 걷고 있어요. 내일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더 주님을 알며 성도님들과의 친밀한 교제에 시간을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쁨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3남매 아빠님, Blessing Song, 축복송, I love you, Lord.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해요. 찬양 두 곡이었습니다.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7823님께서도 좋은 곡 가계시네요. 저의 힐링 장소 한탄강 오토 캠핑장에서 산수와 같은 경치와 물소리, 밤하늘에 술을 놓아준 별님들까지 행복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건강해져 다시 올 수 있음에 무한 감사 기도를 드려봅니다. 아, 한동안 건강이 안 좋으셨었나 봐요. 잘 회복하시고 이렇게 다시 오고 싶었던 곳에 와서 방송 들으며 건강한 안부 나눌 수 있음에 저도 감사합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3: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잘 돌아갑니다.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아침 공기가 상큼합니다. 요즘이 최상의 살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원더풀 데이, 뷰티풀 데이입니다. 쥐똥나무 찔레 향기가 그윽합니다. 아침에 이 싸한 바람이 정신을 해맑게 해주네요. 상큼 오디님, 와, 원더풀 데이, 뷰티풀 데이 너무 좋은데요. Everything is beautiful, 레이 스티븐스의 노래. 오늘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닫는 곡입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6: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It is well, 내 평생에 가는 길.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뒷자리 4666. 이 아침 찬양을 들으며 고속터미널에 도착해 전라도 광주 내려가기 위해 탑승할 버스를 기다리는데요. 오늘은 어릴 적 고향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이 43년 만에 만나는 날입니다. 목포에서, 순창에서, 광주에서 잠을 못 잤어요. 설레서요. 각자의 삶들이 바쁜 날이었고 환갑 넘은 나이 되니 이런 날을 맞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요. 10시에 광주 잘 도착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4666 뒷자리로 주신 이 문자 안에 설렘이 가득 묻어 있어요. 43년 만에 4명의 어릴 적 친구가 만나는 날. 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그 기분으로 소풍 다녀오듯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소풍 배경음악으로 골랐습니다.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바람 내음님, 오늘도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작은 가스 차량 충전소에서 일하는데요. 새벽부터 블루투스로 크게 틀어놓고 찬양을 듣는데 어머, Joy for You네요. 너무 좋아요. 미나님 목소리를 알아보고 조수석에 앉은 여자 손님께서 밝게 웃으면서 항상 듣는 방송이라고 기뻐하셨어요. 손님과 함께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 Joy for You네요. 이렇게 놀라면서 반가워해 주신 와 우리 여자 손님분, 저도 어머, 이런 손님이 계시다니 함께 놀라고 반갑습니다. 뒷자리 7583 쓰시는 분, 믿음이 없는 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나무스구리 음성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탁해요. 이리 신광교회 최대선 집사님이시라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강자를 이길 방법이 있을까요? 말콤 글래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란 책의 부제는 거인을 이기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강자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기술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도두니 다윗이 맞서 싸우러 나섰는데 그의 손엔 칼과 방패 대신 매끄러운 돌 5만이 쥐어져 있었죠. 약자의 전략이 강자의 룰, 곧 세상의 방식 아래 있다면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솟아나는 열정과 자유함으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칼과 방패라는 전통적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죠. 그는 골리앗의 큰 체구를 역이용해서 시속 240km의 속도로 돌을 날려 이마에 박히게 함으로써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변명의 감옥에 갇히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앞에서 숨고만 있었습니다. 누구도 맞서 싸울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두려움과 변명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싸움에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55번째 묵상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라

Jesus came me near the cross, 십자가로 가까이. 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543님, 월요일부터 함께 근무하는 동료가 일이 있어서 월수금은 24시간, 화목은 아침에 퇴근 후 오후 5시 출근해서 근무하고 주말 이른 아침 퇴근 후 오늘은 여유 있게 9시 출근하는데 일주일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하필이면 단지 내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거죠. 청소업체에서 새벽 4시 와서 관리까지 하느라고요. 그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면서 힘이 나네요. 주신 신청곡은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아,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리고 이 요일별로 근무 시간이 이제 매일 다르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때도 있고 몸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정한 패턴으로 쭉 가면 참 좋을 텐데 오늘도 조심히 근무하십시오.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Glorious things of the earth spoken. 시온성과 같은 교회.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였습니다. 9138님께서 조이 포유는 라디오 주파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 조이 포유 채널은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에만 탑재된 인터넷 라디오입니다. 근데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1부 같은 경우는 라디오 채널로도 잡히거든요. 2부는 조이포유에서만 들으실 수 있고요. 쥐똥나무님, 내 앞이 막힐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린다. 와, 공감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루반 모르간 힐송 뮤직 그룹의 Through It All. 화요일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치겠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0: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밤에 쓴 편지나 일기 이걸 아침에 읽으면 굉장히 오그라들 때가 있죠. 밤에는 누구라도 어떤 감수성이 넘치기 마련이니까요. 좋은 느낌으로 센치해지는 건 오케이, 괜찮지만 이와 다르게 너무 우울한 생각에 깊이 매몰되는 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니까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 배우 박보영 씨가 수상소감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너무 어둡고 긴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버텨서 아침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든 밤을 지나고 나면 내 편인 아침이 온다는 거, 또 아침이 오면 든든한 내 편인 샬롬 CCM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샬시표 찬양을 통해 진짜 내 편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쵸? 자,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풀리버 월십의 아침이 오네 들으면서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 오늘 화창한 또 6월의 화요일이 열렸습니다. 방그리님은 저도 밤에 약간 그 자다 깨면 우울하거나 불안한 생각에 막 사로잡혔었는데 그때는 그래 아침이 오면 좀 달라질 거야 라고 되냅니다. 갱년기에 좀 이게 심했었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모든 것 다 지나가더이다 라고 남기셨고요. 그럴 수 있죠. 약간 갱년기 때는 또 호르몬이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땀도 나고 열도 오르고 막 그런다면서요. 다 지나갑니다. 아침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 만나는 이 샬롬 CCM 그리고 찬양 속에 그 하나님은 진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시죠. 그죠? 그러니 때로 힘든 밤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예, 잘 견뎌서 이렇게나 좋은 아침. 와, 오늘도 너무 좋은 아침. 예, 시작이 됐는데 이 아침을 함께 또 맞이하게 됐고요. 패스하자님도 아, 조금 선선한 이 아침 너무 좋습니다. 예, 남기셨고 전철 타고 출근 중이에요. 굿모닝 봄보로봄님. 예. 우리 0958번님도 아침 CBS와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천사 같지만 또 개구쟁이인 우리 아이들 보육하러 가는 길이에요. 화이팅! 남기셨고 아, 우리 피스토스님 샬롬.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오늘도 외쳐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도 듣고 계시고 예. 우리 초록이 17님께서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현준이 아들의

열 번째 생일입니다. 현준이의 최라디오 샬롬 CCM에서 축하해 주시면 정말 아침부터 너무 행복해 할 듯. 축하해 주시는 거죠? 현준아, 생일 정말 축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길 엄마가 기도할게. 현준아, 사랑한다. 아. 현준이 듣고 있니? 아, 열 번째 생일 삼촌도 많이 많이 축하하고, 아, 오늘 또 학교 가면 또 친구들도, 현준이 축하해. 오늘 생파도 잘하고, 많이 웃고, 잠들기 전까지, 최고로 행복한 날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현준. 우리 7240번님도 와주셨고, 주말에 아이들이랑 에버랜드 다녀왔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훈디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아, 인증샷 다녀오셨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 아, 이게 정말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아, 저는 그탁 트인 공간, 그런 공간이 때로 막 그립기도 하고 또 막상 가도 너무 좋고, 예, 시원하잖아요. 탁 트인 공간. 에버랜드도 참더 더워지기 전에 지금 잘 다녀오셨네. 예. 이런 놀이공원 가면은 일단 뭐 규모, 공간 이런 거에 약간 압도당하고, 그리고 약간 흥겨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음악들이 또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나무도 많아요. 여기 용인 쪽 여기. 아, 좋습니다. 예전에 몇 년, 한 3, 4년 전에 저희 가족도 이제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서 돗자리를 펼수 있는 곳에 깔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도시락을 먹으며 예 약간 음악을 들으면, 아, 그 순간이 너무 한 시간 저도 잠들었어요. 솔솔 불어오는 그 바람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잘 다녀오셨네요. 마음먹기 나름님은 날씨가 청명하고 좋네요. 매일 도시락 싸서 출근하는데요. 오늘은 냉장고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는 양배추 소진을 위해 양배추 토스트. 맛있겠다.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싸서 다니니까 점심시간이 기대가 돼요라고 남기셨는데, 제 아내도 그 냉장고 부셔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재료들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출근을 해요. 때로는 뭐 김치볶음밥도 만들고. 아, 토스트 샌드위치 너무 좋은데? 아, 양배추가 기본 베이스면은 케찹과 마요, 케요네즈 소스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그 맛있지, 그거. 우리 왜 치킨 시킬 때도 가끔 그 양배추 샐러드 오잖아요. 거기에 이제 케요네즈 그 소스인데, 아, 그거는 너무 맛있어. 야, 거기에다가 이제 계란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맛있고요. 아, 양배추 토스트. 너무 아주 센스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에, 맛있게 또 점심 드시고요.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보내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예, 편하게 보내주셔요. 3459번님도 저도 역시 잘 듣고 있습니다. 완전 나의 편이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아침 묵상, 꿈이 있는 자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의 숨결 들었고요. 향기로운 나무 좋으신 하나님, 꿈이 있는 자유에 주는 나의 아침 묵상까지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달빛 서리님도 와주셨고요. 하이,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아, 그리고 아까 토스트 사연 주신 우리 호연님이 그 양배추가 메인 이제 재료고 마요네즈랑 후추 버무리고 케첩이랑 머스타드도 발라주셨대. 아, 계란 프라이도 넣었습니다. 라고. 있을 건 다 넣은. 아, 맛잘알이세요, 이게. 그러니까 소스의 어떤 그 3종 세트를 다 넣으신 거죠. 케첩과 마요네즈. 전 이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머스타드까지. 야, 이 3종 세트를 다 넣으셨는데, 이러면 더 맛있겠지, 뭐. 이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점심 때쯤 드실 때는 야 이거 감칠맛이 폭발. 입 안에서 진짜 아 막 요동칠 것 같은데. 거기 약간 이제 뭐 커피라도 탁 그렇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드시면 이거 환상입니다 진짜. 페어링이 좋아요. 소나무님께서도 어둡고 무거웠던 우울함 없게 하시니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엔 하루의 시작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소나무님도 와주셨네요. 아, 다행입니다. 잠들기 전 어떤 평안함으로 잠들고 아침에 깨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 때. 아, 그것만큼 또 이 일상이 소중하고 감사한 게 없죠. 찬양 소리에 눈이 떠져 행복한 아침. 좋으신 하나님 잘 들었어요. 은하수 구수롱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미효니님께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힘을 주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동생 회복 중에 있는데 어둠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일 수 있지만 곧 다가올 아침을 바라보며 잘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또 우리 동생분을 향해서 응원의 사연 격려하는 마음 담아 주셨네요. 우리 동생분 큰 수술 받고 회복되시는 지금 과정인데 잘 일어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준비했고요.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오늘 선곡 너무 좋고 찬양이 큰 힘이 됩니다. 고마워요. 은성맘님, 또 이재희님은 가라앉았던 마음 또 생각이 기운을 얻는 아침입니다. 고마워요. 남기셨는데. 마커스의 주님의 사랑, 그리고 피아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로브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캐서린님께서, 맞죠? 캐서린? 예. 시드니 오전 날씨가 너무 좋고요. 아, 여기에 커피, 거기에 샬롬 CCM이 흐르니, 아,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고 웃으면서 하루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시드니는 지금 그 시차가, 시드니가, 아, 대한민국보다 1시간이 더 빠르군요. 그러니까 9시 42분 오전, 그죠? 아, 시드니에서 듣고 계신 캐서린님 와주셨고, JH리님은 가족여행 둘째 날입니다. 지금 여기는 후쿠오카고요. 어제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비가 그치고 선선한 날씨입니다. 아, 또 일본의 약간 초여름도 굉장히 느낌 있죠. 아, 막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아, 너무 예쁘죠. 구름이 진짜 막 뭉게뭉게 막 그렇고. 오늘은 우리 막내딸의 29번째 생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며

근데 아직 9시도 안 됐고 아침이잖아요. 예. 아점을 좀 거하게 먹고 브런치를 거하게 먹고 저녁을 좀 가볍게 드시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안젤로니아님 감사합니다.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곡 들을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곡은 송정미의 음성으로 듣죠.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전하세 예수 음반 중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었고요. 앞서 송정미,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김명수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마왕 물산 대표 닉네임 사용하시는 분은 용산 03번 버스 타고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끝장납니다. 흔디 화이팅! 이라고 또 격려의 사연도 주셨고요. 닉네임 사라님은 제부의 차를 타면 항상 CBS가 자동으로 연결되는지 찬양이 이렇게 흘러나오네요. 라고. 아,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차 안에서 블루투스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좋은 영의 감사. 1부 마지막 곡이고요.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끔씩 그대 마음이 흔들릴 때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흔들리나니 꽃 피는 날이 있다면 어찌 꽃 지는 날이 없으랴.

0: 온 세상을 뒤집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밤에도 소망은 하늘로 가지를 뻗어 달빛을 건지리라. 더러는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 일기장 갈피마다 눈이 내리고 참담한 사랑마저 소식이 두절되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깊은 강을 건너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이회수의 시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만날 모든 장애물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이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오늘 직장에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앞에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